0: 사단장님.
1: 김중영, 또 무슨 일이야?
0: 오늘 중공군 포격이 어딘가 특별해서 말입니다. 사단장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1: 폭격 다 멈췄잖아.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내일 모레 새 사단장 오니까 그분께 직접 말씀드려. 자, 빨리 움직여. 어?
0: 사단장님!
2: 괜찮아, 괜찮아. 어?
3: 마셔, 마셔. 괜찮아.
2: 너 일로 와, 마셔. 아이.
3: 한 잔, 한 잔, 한 잔. 어?
4: 会呼吸的酒海，活着的文物，先民智慧，东方哲学。金辉28年，酒海藏，年份长。
2: 이발 진짜 오늘 쥐새끼 같은 중공군 때문에 먼지만 존나게 먹었다 진짜. 어? 아.

0: 소령 김인표.
1: 오늘 중공군의 포격이 심상치 않았어.
2: 지금 토착해 있는 애새끼들 모두 데려가서
1: 당장 참호부터 수리하고 계속해서 진지 잘 지키고 있어.
0: 씨발 족같네 진짜. 야 참호 공사하러 가자. 씨발. 네. 아 귀찮아 진짜.
3: 진军长要火力准备了。
0: 공사나 하자. 아 빨리 빨리 해.
3: 果然如军长所料，他们上阵地来修复被炸的工事了。
0: 빨리 빨리 하자.
3: 这正是军长想要的效果，下一轮火力覆盖。 将极大的杀伤敌人部位，为坑道部队收复阵地创造有利条件。
0: 柴军花甲，
3: 不谈机。
2: 是。段先锋呼叫炮兵。 段先锋呼叫炮兵，我在五九七高地观察到，敌人正在加固阵地。